0: 신여 라우 꼬똥을 만날
1: 아는 사도 만날
0: 옛 무리를 따서 택도 와서 시어 무리를 블록 위서 우루 블록
1: 어 그때
0: 아오
1: 생 우리 한 무리 불러 생도 만나자 아니면 생
0: 좀 나아봤지 아빠 구루원 이똥 괜히 아보다
1: 어 그래 이똥 그랬듯
0: 그랬듯
1: 이게 이게 봐